0: 아니 네가 좀 저거 견적도 받듭지제 네나 엘로지제 야 깨제 견적이야 네가 좀 잘한데 매도 미롱시노 네야게 박배 치겨노 네 키디갑지제 야 깨제지 니가 타른 거 누구노
1: 牧人的手臂在插筒上方沉稳地抬起，又带着全身的力气落下。牧人每一次举起奶杵，都是在承接一份来自牦牛系统而慷慨的生命馈赠。牦牛乳汁中凝结的脂肪与蛋白化作了酥油和奶渣，皮毛中蕴藏的温暖与坚韧织成了遮风挡雨的帐篷与衣衫，脊背上承载的岁月与路途驮来了远方的物资与整个家的迁徙。